Yeah. 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ink with.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저녁을 해주고 왔더니 땀이 비 오듯이 납니다. 우리 꽁치님 먼저 다녀가 주셨어요. 조남지대에 아직 못 들었는데 MSG 워너비에 듣고 싶을까? 6시 37분에 청했는데 좀 늦었죠. 밥하느라고. 카더가든의 이젠 안녕, 조재지의 사랑, 전철민의 고마워서 안녕 신청해 주셨고요. 장미님 이래저래 일과를 거의 다 마치고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녁을 해줬으니까 치우기만 하면 됩니다. 먹고 나면 치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휴일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오늘 종일 날씨가 괜찮아서 에어컨 안 틀고 있었는데 저녁을 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서 지금 네, 에어컨 틀어놨어요. 여기는 아까 살짝 오다가 마네요. 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래요.

다음 신청곡입니다.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꺄 우리 장면이다. 장면이 안녕하세요. 공휴일 장시간 방송으로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려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면이 하시면서 이번 중에 그래요. 밥도 잘 먹고 있죠. 아이유의 썸데이, 애지원의 데이 바이 데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미싱 유,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 VOS의 큰일이다까지 신청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아프지 마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계절이 돌고 돌아 네 향수 냄새가 날 때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연휴 기간 경남 거제에는 그야말로 물벼락이 쏟아졌는데요. 사흘간 누적 강수량 900mm를 넘었대요.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미끄럼 사고 유의해야겠습니다. 현재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전남과 경남 곳곳은 시간당 15mm 안팎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에 최대 60mm, 경남 내륙에 최대 30mm, 전남 남해안에 5에서 40mm 정도겠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 위험도 매우 커졌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산사태 위기 경보주의 단계로 상향이 되어 있고요. 경남 통영시에는 산사태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산이나 급경사지 부근에서 위험신호가 감지가 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 25.9도로 해안가에는 다시 밤 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들어서는 수도권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 호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60mm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예, 방송국이 러시 방송이 꽤 길었었죠. 흑장미님 그리고 스타비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기시면 되고요. 먼저 로그인 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이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이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반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곡 이라온더와 걷는 꿈, 스트레이의 페이스 투 페이스, 디멜로의 어떤 날에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 대기 좀 하다가 고구마 생이와 계란 4개를 쪘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국 데워 놓고요. 또 저는 아침 식사로 냉면 하나 삶아 먹었어요. 냉면에 찐 계란을 안 넣으니까 너무 부실한 메뉴인 느낌이 듭니다. 지독한 더위는 이제 한물 건너간 건지 모르겠지만 습한 것이 좀 거슬려서 선풍기 틀고 있으면 괜찮네요. 저희 엄마는 한참 전에 제가 챙겨준 갑상선약 드시고 바깥 걷기 운동 가셨어요. 이제 시간이 꽤 된지라 저희 집에도 많은 움직임이 있을 듯 합니다. 터보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오늘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셨네요. 아침부터 식사 준비에 바빴네요. 오늘 하루 먹을 것부터 아주 든든하게 챙겨놓고 예, 냉면까지 아침에 근데 계란 삶으면서 예, 계란을 안 넣었어요? 예, 계란 하나 빠졌다고 부실하게 느꼈다는 거 보니까 역시 냉면의 마지막 활용 정점은 계란인 거죠. 어머니도 아침 운동 잘 다녀오시고 오늘 집안에 활기차게 시작하셨네요. 요즘 더위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아도 습도가 남아있어서 아직은 움직일 때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요. 꽁치님도 오늘 하루 든든하게 시작한 만큼 활기차게 보내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방송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함께 해줘서 저도 반갑고 고맙네요. 오늘 방송도 즐겁게 함께 해볼게요.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기나긴 휴일이 드디어 끝났네요. 오늘은 점검이 있어서 낮에 방송 끝나고 좀 자야 할 듯해요. 하루가 오늘도 길겠네요. 간만에 잘 들어요. 주니의 마이걸, K의 함께 떠나볼까, 로스의 스위티스트 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길게 느껴졌던 휴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나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점검까지 있어서 하루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겠는데요. 낮방송 끝나면 잠깐이라도 푹 쉬면서 체력 잘 챙기고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죠. 일 동안 잘 쉬었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천천히 일상 리듬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고요. 점검도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장인의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폴킴의 비 들으셨고요. 이현우의 비가 와요. 가엘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정해 주셨습니다. 토번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전 그럭저럭 늘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일요일은 비가 와도 남편이랑 아들이랑 해서 놀러 갔다 왔어요. 남편 아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 좋은 추억거리 만들려고요.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아차, 오늘 오후에 아들이랑 저랑 같이 영유아 검진은 하러 가요. 발달 검사지도 작성했는데 왜 이리 많은 건지. 정신없이 아들 키우다 보니 아들이 잘했나 못했나 기억도 안 나는. 무사히 영유아 검사 끝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잊혀질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정말 오랜만이죠. 저도 뭐 잘 지내다 왔습니다. 휴일 동안 크게 특별한 일 없이 늘 같은 일상 보냈다니 뭐 어쩌면 그런 평범한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기도 하죠. 일요일에 비까지 왔는데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다녀오셨군요.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 틈틈이 좋은 추억 만들어가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뭐 기억은 못하겠지만 즐거운 시간이었겠죠. 오늘 오후에 영유아 검진이 있군요. 이런저런 걱정이신 모양인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편안하게 검사 잘 받고 오세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족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수님 다녀가 주셨어요. PK 해만의 내 심장이 뛰어요. 노블레스의 후회는 없어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엊그제 대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아기 데리고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근데 새벽에 아기가 계속 얕게 자서 자다 깨다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깨고 나서도 이제 엄마 껌딱지가 되었는지 찡얼찡얼해서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비교적 잘 자더라고요. 오늘 다시 힘내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연휴 동안 대가족 사진 찍었군요. 예, 아이와 함께 가족 모두 모여서 남긴 사진이면 나중에 봐도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벽부터 자다 깨다 반복하고 깨어난 뒤에는 엄마 껌딱지가 되더니 촬영이 참 쉽지 않았겠는데요. 아기가 잘 자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달라지는데 그래도 어제는 잘 잤다니 다행입니다. 촬영하면서 고생했는데 오늘은 편안하고 무탈하게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야옹수님과 아기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신청해 주신 곡들 다 소개해 드렸고, 예, 조금 전에 나스럽게님 신청 사연이 왔는데, 예, 아직 곡 준비가 안 돼서요. 댓글도 써야 되고. 제가 선곡해 놨던 곡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티팝 느낌이 나는 곡들로 해서 세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세 곡 듣고 나스럽게님 신청 사연으로 오겠습니다. 신청 사연이 마지막이거든요. 예,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신 분들은 신청 사연만 지금 다녀가 주시면 되겠습니다.